0: 妹妹，你干？
1: 哎，啷个没？啷个？
0: 俺感觉这种开车开不进去。
1: 别弄错了嘞！
0: 我别说不是，回来了。
1: OK。
0: 살을 씹히면 나와라.
1: 예시. 해라 같은 날 가비나는 너무 많아지.
0: 둘이 나와리래. 맞아이?
1: 예시. 마, 이 허리 먼저 무무둥. 네가 비라로 왔는 건 바라리로 왔는 마. 오히려 나 오고 이제 와대라 녀고 시리시지.
0: 오늘도 사이즈 가쇼.
1: 예시. 녀고 마.
0: 가면 내게 못하라. 오늘 나비 아닌 거. 오르트.
1: 나 오가 미니게 마우.
0: 나 진짜로 비우리.
1: 마이너 시아로 가는 데는 마구 마가 벤두기래. 에이 마구 아리움바 마행기래 고시아 신아 마행기래 고나 이하시아로 바 마시아리 가난 이하시아로 방고 아스와 벤두간 바로 마시티. 헤이 미에 라이크 무노 혹시 노 무노 마행기래 무노 베리 빵 메나 무노.
0: 나 시시리 베리 아니데나.
1: 헤이 마이스 페인풀. 가난 와 가난 마구 아라 벤두간 나 와우리 노 고함 보아가 아들이. 그외 밴드기로 보아 그럼 대형 거 해볼.
0: 어, 한번 보시 외시죠. 언더 보시 외시. 왜 가나 시 외에 문제 사유로 외. 오 가나 우리 가마 그도 와 밴드. 그 남자 가나 시 밴드 잠바. 왜 나 외 외리 기다 보아 그거 그거 외.
1: 내가 가나 시 모니 보는 문도 뭔가 쓰고 싶은 문도리 나와 보아 와 외루까. 마음고 마만.
0: 그거 외리나.
1: 한번 문제 다른 마다 외.